0: 빵짱 예리쇼!
1: 그때도 슬가로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 가미 스마라이!
0: 빵짱 예리쇼!
1: 뭐다 무필리언 임포르텐 료칼 끙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!
0: 빵짱 예리쇼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!
0: 빵짱 예리쇼!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!
2: Choy, may dulce ka na, Choy?
3: May aram man. Ano mong dulce, ha?
2: Paugom ko sa uyab ko, Choy, ha? Para mag-sweet man sa balasak ko na, ha?
4: Mga DJs na makulit.
5: Hi, Kuya.
4: Tugtugang malupit.
5: Ang request ko, ha?
4: And all the information you wanna get.
5: Sa MOR, you're all set.
4: Definitely more. Sa umaga.